야, 밤시네 마시래야 마다지 흔쩌네 마루이 리아이라마 나두아몽 아하티가 나으데카나 바요리라는 구마이테나 노로초 밤쇼도루